예수요. 나다 다시 돌아요. 이거 먼저 그 갖고 얘기야. 미야 드라도 와서 식빌어 와 노니노 드라도 와서 이제 오다 빠 노아 씨는 플라메 플라메